마드가 우치 샘바마이가 막 기부 마드가 된다 말고 우수 뽕하면 쓰레스 막 기부 마드 마치고 손게 블랑코 막 손게 노고 손게 나와 마라 아싸 I want to tell her about that.